0: 사연.
1: 내가 보고 있는
0: 신비함.
1: 현실인가?
0: 판타지인가?
2: 나를 가장 억제하는 것은
1: 내가 보고 있는 것은
2: 내가 나를 가장 현실인가?
0: 점점 괴물인가? 신비한 세계로 빠져들어.
1: 현실인가? 괴물인가?
2: 나를 가장 세계.
0: 나를 가장 세계로 빠져들어. 점점 더 깊이.
2: 내가 나를 가장
0: 괴물인가?